0: 함께함을 피는 이윗매의 Live FM.
1: Live FM.
0: Bengalawa, Lankawa, Lawin, Pandra, Dekai, Hatalihai.